0: 세리는 기분 어쭉 너군 것도 선연한 웃어드 에스포노다 더이널리 벌어줘 보야 이산우 우주셋 세리는 생기밤이남 세리는 기분 어쭉 너군 것도 선연한 웃어드 에스포노다 더이널리 벌어줘 보야
1: színes zenei kínálat a Dankó Rádióban. Magyar Nóták.